0: 친한 생일.
1: 지금 친한 거야.
0: 이펜케 아서 전화를 보내.
1: Don't direct my page in redirect.
2: I'm ready, thank you.